0: 미친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걸 믿는 거니까.
1: 뭐 맡아놔야돼. 누가 무지나리 준비야 뭐 주분.
2: 넌 이미 충분해. 일단 미쳐보는 거야.
0: 번개를 쫓는 거야.
3: Chasing light.
4: 건호음각은 어때? Walking 스르노. 끌끌 回って 倒れるまで.
5: What are you looking at?
6: It's fun going insane.
0: 그게 뭐라도 자꾸 생각난다면 지금 하는